0: 도쿄 프로치 디네어 스트로스리엘이 드랭크 구린 레벨 플러스 원스파드로 줄리엣 루퍼스 레미노네 원스 라이트 뷰스 레미노 원스
1: 디네어 스트로스리엘 도시 앞로치 타자 런웨이 16 라이트 엑스펙트 아이러스 양키 런웨이 16 라이트 앞로치 데리타 기온에 2973
0: 디스텐스 타치 양코시 라이트 클라이밍 73 인치스 디네어 스트로스리엘 땡큐
1: Junior 203, leave grip, heading 190, Vestal final approach course.
0: Vestal grip, heading 190, Junior 203.
1: Flag 190, Medusa 210 knots or less.
2: Medusa speed 210 knots or less, correct 190.
1: Junior 221, contact heading 250.
3: Left connecting 250, Junior 221.
1: Kilometric
3: 1, reduce speed 200 knots or less. Cruise speed 200 knots or less, Kilometric 1.
1: Flight 190, continue present distortion. Fly heading 330, Vestal final approach course.
2: Fly heading 330, final approach course, Flight 190.
1: Kilometric 1, descend my intense 3000.
3: Descent to maintain 3,000 feet, Kilometric 1.
1: Junior 221, descent to maintain 1,800.
3: Descent to maintain 1,800, Junior 221.

0: 리니어 73 리크레르 주백시제밍 리세나르메이센 라이나타다.
1: Control, could you please confirm the QNH for Finger 73?
0: Finger 73, Narita QNH 29 or 69.
1: QNH 29 or 69, Finger 73.

0: 저쪽 브로스쿠리아네요. 5-5-1 헨리 사이렌 구리 패싱 플라이 182 포크 플라이 150 인포메이션 엑스레이 이렇게 드론의 원식스 라이프 디슈 퍼포먼스
1: 코리아 5-5-1 토시 아프로치 맞아 엑스펙트 아레스 양키 남의 원식스 라이트 아프로치
0: 맞아 스펙팅 아레스 양키 런의 원식스 라이트 아프로치 코리아네요. 5-5-1 하늘 보자
1: 코리아니아 551 클리어 더 비아스 1 골스파 라이벌 디센트 리치 파르보 150바이 그린
0: 스톱 골프 라이벌 디센트 리치 파르보 150바이 그린 코리아니아 551
1: 자판니아 061 리타라노 인텐 6000
0: 디센 6000 자판니아 061
1: 그레이터웨이 322 리클리어 더 디렉트 코펜 디센트 리치 100000 바이 코펜 캔슬 스피드 리스트릭션
2: Cancel speed is 6 and direct to the Copeland and descend 1000 discharge to you by Copeland, Gateway 322.
1: Japan Air 061, turn left heading 2900.
0: Left 2900, Japan Air 061.